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 날 판갑다 저제비야 고루거각 다 버리고 국력강촌 박훈봉망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수십 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나중 깐 놈이 날개뽕부 힘을 쓰다 뚝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렸다. 흥보가 명태껍질을 얻고 당사세를 구하야 부러진 다리를 동료 제집에 넣어주며 멀고 먼 만리강남 부대평하니 잘 가거라. 자, 민물의 짐승이라도 흥보 은혜가 벌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 공부 힘을 쓰는데 떴다.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이 점거를 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 나갔던 명맹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내 흐른 다리가 퉁퉁 알려요. 흥부예비 자우대 소중하루리다 소중하루리다 말을 주선을 다가 되었다 소중은 소불기라 내가 잠깐 풀어봐요 그 죽게 되었더니 언제 흥문씨를 만나 죽은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가면 얼굴에를 갔소리까 제왕 덕분에 통촉하고 글씨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영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보아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 그날 흥보제비 보온포 박스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데 꼭 이렇게 나가던 것이었다. 하군 뭐 좌우 회군으로 세우 아주 숭동 높이

농공울울랄랄 부자기인등논 황역도 가역도 모양도 말해보니고 전동나는 메란 호거를 두둥 울리면 흑야야 흑아리 원펑펑펑이지 아니야

0: 강동다리군노 편양의한정우백노들을 구경하고 소금강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늑대 광동철 바이연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의 근정 삼각산중 굴레안정 진세도를 설명뿐지 자리온 그대우 꽃맹길 성풍에 오순당 주인이 휘돌아 소복마가 굴대손 사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운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야야만 만세 지금 다행히 상도란 한 명이요 전라도는 군봉이라 군봉 알명 두어를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 예비가 눈을 보아 박살을 내가 모르고 가요 동동 높이 떠 흥부집을 당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위에 굴러앉아 집이 말로 군다 지지지 주지주지 그지언지 우지배우 낙지낙지 저지언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한지평의 우지배우 응보가 보고서 요하라
1: Thank you.